0: 뜨거운 상관없어 can I, I 너람 다 그치 않아 my savior 내 가라와도 배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 유인지
1: BTS Come Over smo slišali, zdaj sledi najnovejša na Salomonu. Z nami Karol G in Bruno Mars. Still.
2: Najnovejše.